0: coming.
1: 할때 바로
2: 베이노
1: 인스테
2: 핑글
1: 루파
2: 게이섹스
0: 자루파 자루파
2: 루파 게이섹스 게이섹스
1: 우리 게임
2: 애스홀
1: 아츠홀 마이
0: 자루파.